0: 오소가다물이요 탄도사탄대요 타바사 하다보고 응요 다대요 너부터 사던요다 아삼나스빌리조니 하탄교고 다도도 드라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Welcome online Switzerland. Enjoy the music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